이쁜돌님 다녀가 주셨어요. 짠! 세상사 참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가 정리가 되면 또 하나 터지고 아무 일 없이 고요하면 오히려 불안할 때도 있고 많은 일이 우르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또 뭐 그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생각들만 해야겠죠. 오늘도 멋진 목소리 감사히 잘 들을게요.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로이킴의 그대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든 태댕의 너라서 좋아 조선힙합의 괜찮은 척 청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사는 게 그렇죠. 뭐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일 생기고 아무 일 없이 조용하면 뭐 터지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많지만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생각을 잃지 않는다면 어려운 순간도 조금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죠. 요즘 무더위까지 이어져서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쉬운 날들이니까 너무 애쓰기보다는 한 박자 여유 가지면서 보내길 바랍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줘서 저도 큰 힘이 나네요. 돌림도 오늘 웃을 일 하나라도 더 많은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몸보신도 꼭 하고요.

야옹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VOS의 기다릴게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어제 예전 회사 과장님하고 맛있는 식사하며 수다 떨고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졌더니 힐링이 됐어요. 종종 그런 시간 가져봐야겠어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머리 말리고 있는데 이따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네, 옛 직장 과장님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힐링되는 좋은 시간 보냈군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나만을 위한 힐링 시간을 가져보는 거 꼭 필요한 일이죠. 특히나 이 육아 스트레스라는 게 나중에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큰 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 앞으로도 꼭 챙기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까지 내려서 한결 분위기가 차분한 아침인 모양인데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 즐기기에도 딱 좋은 날이네요. 저희 방송도 그 편안한 시간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향처럼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사연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시아스테이 백아연 드라마 리센느 프리티걸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는 비도 안 오고 햇빛 쨍쨍 날씨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오다 안 오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날씨가 화창하네요. 조금 있다가 9시 반부터 방통대 수강 신청이 있어요. 시간 맞춰서 갔다 올게요. 예, 지금 수강 신청하고 있겠네요. 그리고는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쉬다 오려고요. 하늘호수 방송도 들을 거라는 건 안 비밀이요. 그럼 오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네, 오늘 비 대신 햇살이 쨍쨍한가 봐요. 햇볕이 좋은 만큼 온도도 크게 오르는 날이라 잠깐만 밖에 있어도 금세 더위를 느끼기 쉽겠죠. 오늘 수강신청에 도서관 공부까지 계획이 알차네요. 원하는 과목 예, 잘 신청하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계획한 일들 모두 잘 마무리하고 웃음 가득한 수요일 보내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께서 청해 주셨던 모든 사연과 신청곡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신청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땡띠한 그녀 바다비님 방송입니다. 바다비님 지금 와서 방송 대기 중이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죠. 슬슬 피로도 쌓이고 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까지 더해져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잠깐의 여유와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컨디션 잘 챙기길 바랍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맛있는 보양식 한 그릇으로 기운도 든든하게 채우고요.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금요일이 쉬는 제헌절이라 내일까지만 무사히 잘 버티면 됩니다. 무더위에 지지 말고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루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루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오프닝 인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저희 방송팀장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전화가 와서 오프닝이 늦었어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인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또 인사드릴게요. 오프닝이 굉장히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볼게요. 새벽 비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한 11시, 밤 11시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새벽녘까지 내리다가 지금은 날씨가 다시 나 여름이거든?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비가 기승을 부려도 하늘호수 방송국의 음악은 언제나 늘 여러분들과 ING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라의 신청곡으로 문 열게요. 12시까지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따라 그냥 좀 제가 보고 싶을까봐 오늘도 달려왔고요. 내일도 아침 10시에 달려올 예정입니다. 반갑죠? 좋죠? 예. 필사마님께서 자주 뵈니 반갑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요즘에 그 이쁜 돌님께서 오프닝으로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가 늘상 나오던데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데니스 프로젝트 노래들이 많이 불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신청하신 노래 7008개 힘내란 노래 들으면서 그래 별거 아닌 일에 굳이 신경 쓰고 별거 아닌 일에 굳이 에너지 낭비하고 별거 아닌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고생하고 내 몸만 아프고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지.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힘내 이 말처럼 열심히 힘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 주세 번이나 방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내일 경기도 성남시 가요. 경기도 성남시 가는데 12시 정도에 출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한다고 안 했는데 우리 장미님께서 엄청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언니가 해줄게 라고 했죠. 난 착하니까. 착함 뒤에는 복이 있지만, 악함 뒤나 누군가를 그 미워하는 마음 뒤에는, 안 좋은 것만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자. 남에게 악담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살때내 맘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굉장히 단순 무식한 O형이거든요. 그 O형이라서, 그 욱! 할때 그걸 좀 약간 못 참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많이 해라.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똑같은 게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견이 달라서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서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동쪽, 나는 서쪽을 얘기하면 결국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 넌 동쪽 가. 나는 이따 말고 이따가 서쪽 갈게.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때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예컨대 프라비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쳤어, 개또라이야. 와,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얘기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또 오바했네.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프닝 동안, 그렇게 막 하고 나서, 나또 괜히 얘기했네. 그냥 참을걸.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만 할 걸 안아줘요. 그냥 그랬으면 다 풀렸을 텐데, 내 마음 안아주니까 안아줄 테고, 내 마음 알아주니까 토닥여줄 텐데, 괜히 얘기했네?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풀어비다님, 안아줘요.

윤두현만큼이나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랑했나봐 장혜진의 노래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병원에 가야 하고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아서 바쁜 하루입니다. 일단 오전 11시 40분에 점심 준비하기 전까지 잠시 대기하고 그 다음에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오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방송 마치고 밥 먹고 잘 예정입니다. 아까 그 얼마 전에 토보님께서 방송 마치고 밥을 먹고 주무신다라고 해서 자기 전에 밥을 먹는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아침도 안 먹고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 깊은 빡침은 배가 고픈 것까지 있게 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 아주 잠깐 했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달달한 걸 먹어야 되더라고요. 특히 나이트하고 난 다음에는 달달구리가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는 꽁치님 신청하신 노래 중에 정인의 기대도 돼 이 노래 들으면서 오렌지 하나 먹고 다시 올게요.

지금부터 휴가 기간인가요? 정인이 엄마 언제부터 휴가철인 거죠? 굉장히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휴가철이 벌써 시작됐나? 다비다비 바다비님 잘 주무셨는지요? 저도 잘 잤어요. 새벽에 이제 깨는 일이 없는데 왜 이리 피곤한지. 이제 아들이 안아줘 병에 걸렸습니다. 잠시 사라지면 눈물 흘리고 할 일이야 할 때 옆에 없으면 다가와서 안아달라 울고 큰일 났어요. 이런 걸 손떴다고 하는데. 아차, 오늘 초복인데 몸보신 하시나요? 저는 못하네요. 같이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신랑이 없어요. 일한다고 바쁘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시다. 아자아자 라고 하셨고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 해피님께서 대화방에 타자를 쳐주시는데 예, 괜찮습니다. 뭐 들락날락 해주시는 것도 티내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클 때 그 많이 안아주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안아주기 시작하면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안아주면 또 안아줘, 또 안아주면 더더더더 안아줘, 아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 한 옛날은 말이야 무조건 다 손으로 안아줬는데 요즘에는 정말 아기

명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가격도 어마무시하지만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유모차가 그닥 비싸지 않았는데 뭐 요즘에는 100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와 미쳤또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유모차 보면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실용적이고 뭐 다양한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이 키울 때 생각해보면 뭐 예컨대 그렇더라고요. 유모차를 5만원짜리 샀는데 그거는 바로 접어서 차에 쏙 들어갔는데 20만원짜리 유모차는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피고 피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5만원짜리가 최고인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실용적인 거,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편한 거, 그런 거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꼭 정인이 엄마의 손을 이용하지 마시고 뭐 아이도 좋고 엄마 몸도 편한 그런 남들에게 입소문난 그런 거 하나 장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꿍그른 마음으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예뻐서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니라고요. 내 신청곡 들려주니까 감사한 거라고요.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신청곡 3곡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멘트 듣자마자 하니까 제 목소리가 예뻐서 감사하는군요. 귀가 호강하니까. 맞아요? 아, 저리 가라고요? 그냥 그래주면 안 돼요? 여기에서만큼은 빡침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 빡침이란 말이 참 안 좋은 말이잖아요. 저는 집에서 욕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이 욕을 안 하거든요. 다 저희 집 꼬맹이가 그 욕하는 사람을 정말 정말 싫어해서 그래서 배운 욕이 크레이지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좀 많이 해요. 크레이지냔. 그리고 지랄이 풍년일세? 이것도 욕인가요? 뭐 여튼 그렇게 욕 두 개 할 줄 알거든요. 아침에 이제 가끔씩 그런 말 제가 하거든요. 내가 욕을 못하는 게 정말 분하다. 욕을 좀 더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욕이 크레이지냔 이거 하나밖에 못하다니. 안타깝다. 그 다음 이제 가끔씩 이제 정말 좀 빡침이 심할 때 하는 말이 지랄이 풍년일세. 여튼 오늘 아침에도 좀 약간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배도 고프고 역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털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속의 응어리가 지지 않고 풀린다. 그런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가슴속에 쌓아놓으면 그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 순간 그냥 뱉어버리니까 뭐 여튼 근데 그거 받아주는 사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착하게 하니까 뭐 여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침에 정말 막 너무너무 올라왔었는데 배도 고프고 뭐 달달구리도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웃음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역시 함께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우스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한로수 방송국에 왔을 때 해피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키분이 있었습니다. 한로수 방송국에서 팀장 보팀장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팀장으로 같이 방송팀장 뭐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목소리가 예뻐서 애교 섞인 목소리 약간 그런 목소리여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여자분들도 물론 많았는데 특히 남자분들에게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해피란 닉네임이 낯설지 않고 굉장히 좀 약간 반가운 닉네임입니다. 양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로수 방송국 제가 여기 있을 동안 계속해서 계셔주시는 우리 해피님의 사연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오랜만이죠. 오늘 복날인데 보양되는 음식 드시고 복된 날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해피님께서도 제가 부산에 한 4개월 있을 때 거기 감독 선생님께서 부산의 영양식으로 개구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자랄 때 분유 대신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에? 그랬더니 그 개구리를 얼려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봄철에 끊으면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기도 했다고 막 그런 말씀하셔서 정말요? 진짜요? 예, 막 그런 말 했던 또 기억 나네요. 오늘 또 해피님께서도 부산에서 그리고 그 양산에서 유행하는 몸에 좋은 보양식 많이 드시고요. 오랫동안 한로수 방송국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리고 거북이의 식랑나까지 두 곡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양산의 미녀 해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두 곡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열수의 잘생김 예, 잘생김을 붙이고 다니는 남자 서글님께서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좋아 이래도 좋아 언제나 늘 맞장구 쳐주시고 늘 웃는 여자 우리 여랑이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고요. 흑장미님께서 아니 글쎄 세상이나 병원에서 영양실조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미스코리아 나갈 거야. 예, 뭐 여튼 요즘 세상에 그 미스코리아 말고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삐쩍만을 하고 영양실조까지 걸린 건지 걱정입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예쁜 우리 이쁜 돌림 자리하고 계시고요.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데이트 예 달빛사랑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정인이 엄마 아들과 함께 만남밥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죠. 난 나야님이 김밥을 그렇게 잘 산다 맛있게 산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먹고 싶다 김밥. 앙님 그리고 김오누님 선인의 추억님 야간 비영님 늑대와 추물님 안전운전하고 계시는 거죠. 꼭꼭꼭꼭 안전운전하고 하시길 바라고요. 한동안 일이 없나? 저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약간 걱정했는데 요즘 일거리가 다시 많아지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바로 원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 외부에서 일하는 거 말고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주문 들어오길 같이 빌어드릴게요. 고래 흰수염 고래님께서 손손손손 손들고 계십니다. 날이 너무 더워져서 걱정이에요. 우리 유리님 댁에서 전복죽 하나 시켜드세요. 이거 유리님은 어디 사시죠? 흰수염 고래님은 광주 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유리님은 전복죽 이런 거 죽집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오늘은 삼계닭죽 이런 거 드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버섯도리님 계시고요. 큐님 그리고 구리구리 동굴님 타미님 수리아님 오늘 러브댕이님도 만나봐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쩌다 한 분 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티내주시고 늘상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상들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꿈꾸는 마음으로님도 알잖아요. 제 자동차 제가 기아 셀토스거든요. 자동차가 근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정지하고 있으면 차가 벙벙벙벙벙벙벙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갑자기 막 엄청 큰 소리 막 엔진 터진 소리 가끔 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가르쳐줘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그 에어컨을 끄고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시동 끄기 전에 벙벙벙벙벙벙 차량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튼 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붕붕 불타는 감자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신승무님 그리고 차이루님 정승현님 타이거맨님 부처님 나왔어요. 빨리 인사해요. 루시드님 나라고요. 나 인사 안 할 거예요. 빨리 원투파더님 계시고요. 왕소신님 나만의 거리님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오신 걸로 어디에요. 바나나 차차님 계시고요. 오늘도 좋은 사람님 뿌리님 잘하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잖아요. 비주맘님 네네네 저도 비주맘님 그리고 버드나무 숲님 나무아비 타빗 우리 부처님 진짜 듣고 있구나. 정말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네요. 성시경의 노래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I love you.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지금부터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양식 먹는 날? 그런 날이죠. 중복은? 아, 또 보양식 먹는 날. 말복은? 아, 또 보양식 먹는 날. 아, 초복에 대해서 좀 더 알았어야 되는데. 초복이면 닭다리 먹는 날?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튼 오늘 여름을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는 날이다 라고 하니까 각자 좋아하는 음식 드셔서 폭염 앞에 지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날밤 새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이 보약이니까 오늘 바다비의 보약은 잠이다! 이런 느낌으로 방송 마치고 잘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제 대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kiss me once you

0: 필요한 질문득 그대 생각이 났다. 알아줄 사람은 바로 그녀. 난 너에게로 간다. 아저씨 차 좀 돌려주세요.
1: 여보세요?
0: 자기야.
1: 오빠.
0: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1: 자기야. 큰일이지?
0: 지금 택시

에구구구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행복이고 무슨 즐거움이에요. 그냥 잘 들었어요. 그러신 거죠? 만띄운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깊은 빡침에서 벗어나 아, 릴렉스한 마음으로 예, 잘 준비가 잘 완료된 것 같습니다. 홍구름 마음으로님 오늘 보양식 드시는 거 알죠? 이열치열이란 말 있잖아요. 꼭꼭꼭 몸에 좋은 거 드셔서 올 여름 더위에 지지 마시고 잘 버텨보자고요. 하늘에서 방송국에서 좋은 음악, 신나는 음악 많이 전달해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아, 다음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과 더더더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내일 아침 10시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오늘 1단은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늘 또 2단은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또 3단은 매일 똑같은 하루라고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좋은 생각 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못된 여자 아니고 괜찮은 여자 바다비 가요 FM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또 만나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별일 없지? 아프지 마. 나도 누군가에게 고맙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오막맹 출발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초복입니다. 백볼록하게 점심은 어떻게 백볼록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밥쉐인이 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바다비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다같이 박수. 나이트하고 오셔서 방송도 하고 지금 막 엄청 졸릴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초복이라고 다들 뭐 삼계탕에 삼겹살에 또 뭐죠? 뭐 장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것들을 요즘에는 흑염소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맛나게 드시고요. 배 볼록하게 드시고 배 통통 튕기면서 아 잘 먹었다 아시죠? 그러면서 다 드시고 오고 나서는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하늘호수와 함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비는 그쳤어요. 비는 그쳤는데 뭐랄까요? 햇빛이 나고 있는데 엄청 더울 것 같은 느낌? 왠지 모를 더위가 찾아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굉장한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데이식스의 노래 유유와 뷰티풀 그리고 하츠트 하츠의 루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태우의 코스미과 에이핑크의 마이 마이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다 같이 짰나 봅니다. 왜요? 신청곡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 저를 이렇게 싫어할 줄이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정국 ATG가 부르는 바다 보러 갈래,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신청곡이 없으면 오늘은 신청곡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다가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전해드렸어요. 한 곡은 너무 시끄러워서 패스했습니다. 신청곡 사연 없다고 징징거렸더니 우리 산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노래가 다 없어요. 어떻게 다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데니스 프로젝트의 레츠고 양양의 비워 네이퍼 레츠고 양양 비워 네이퍼의 하이큐티 도시탈출 얻은 게 얻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워 네이퍼의 양양인가요? 하이큐티의 도시탈출 이렇게 거꾸로 써서 제가 잘 모르게 써요. 일단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도리어 더 더워진 부산 날씨입니다. 시원하게 비 안 오고 찔끔하고 그쳤네요. 습함과 꿉꿉함이 함께 하는데, 어우, 죽겠습니다. 신나는 댄스곡 청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댄스곡으로다가 쭉 이어졌는데요. 더울 때는 물론, 댄스곡이 최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레츠고 양양이군요. 데니스 프로젝트에. 그리고 하이큐티의 도시의 탈출 비어네이프의 하이큐티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치고 양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비가 정말 조금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서울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법 땅을 많이 적셔줬어요. 어제도 밤새도

서울로 오고 오늘 아침까지 왔었는데요. 지금은 햇빛이 쨍쨍입니다. 아마 밖에 나가면 더워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엄청 습할 것 같은, 저는 지금 문을 있는 데다 꽁꽁 닫아놓고요. 습한 게 싫어서 꽁꽁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습함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마님 언제나 우리 사마님께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비언앱에 오케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갑자기 템포가 바뀌어서 리듬이 깨졌습니다. 우리 비언앱포 때문에.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더울 때 더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노래 전해드립니다. 먼저 데니스 프로젝트의 렛츠고 양양.

0: facing you. I play. No kick. Let's see. Okay, go.
1: Okay.

네, 아주 신나는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더울 때는 신나는 곡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하얀건 팩트리의 삼계탕 오늘 복난이라고 삼계탕 청해주셨어요. 정미 가요방 날 흔들지마 케이윌의 사랑이 시작돼요. 정미가요방이라는 가수가 있나요? 저 처음 들어요. 노래는 아무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래가 나가다가 이상하면 끊겠습니다. 사랑님, 사랑님, 마음씨 예쁜 사랑님. 어머, 저 마음씨 예뻐요? 아닌데. 처벅 몸보신 하셨나요? 저는 못합니다. 해먹을 수도 사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넘겨야겠네요. 밖에 날씨 너무 좋아요. 해가 쨍쨍 나가면 개고생이 되죠. 집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집이 최고입니다. 그죠?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최고입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습해요.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죠. 오늘 초복이라고 다들 몸보신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날 같은 경우 해가지고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했죠. 넉넉하게 해서. 근데 요즘은 먹을 게 풍성해서 딱히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뭐 일을 이렇게 엄청 열심히 그렇게 챙겨 먹지 않아도 될 듯 해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삼계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봉지에 들은 거, 정할 때는 그거를 사가지고선, 데펴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옛 어르신들이 초복, 중복, 이렇게 절기를 나눠 놨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먹고 할 때 그만큼의 에너지가 쏟아내야 되니까 몸보신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그 봉지에 들은 삼계탕 사다가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사 먹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사 먹을 수가 없습니까? 애기 없고 둘째 없고 가서 맘만 있으면.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간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케이윌의 닥터 썸보이 OST 곡이죠. 너무 재밌게 봤던 닥터 썸보이 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어요. 우리 정인이 어머니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정미 가요방 노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는 그런 목소리 참 좋아하거든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딸랑 두 분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좋은 것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만나게 될 사람은 인연이 돼서 꼭 만나고 사랑하게 될 사람은 운명이 돼서 꼭 만납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보다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행복도 인연도 사랑도. 이 글은요,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는 긍정적인 선물이라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올 것은 꼭 오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꿈을 갖고 실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한영빈의 이런 날에는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 그리고요 하늘에 가끔 내 생각이 날 때면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립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들 조용한가요? 아니면 오늘 복날이라 삼계탕 드시러 가셨나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노래 선곡을 해봤습니다. 도요한의 늦은 안부, 니아의 너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함께합니다.

비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릅니다. 인생에서 작은 배에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멍사심리라는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참 좋죠.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면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우리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께도 박수 보내드리면서 노래 이어집니다. 조선 힙합이 부릅니다. 너의 차선 부천선다에 사랑합니다. 콕에 행복했으면 해서야 함께합니다.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갑니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갑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 절망을 느끼면 늙어갑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하고 나를 낮추면 아름답습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지는 노래는 디셈버의 사랑 참, 거미의 기다리고 싶어, 김보경의 가슴을 차봐도 세 곡 전해드립니다.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꾸벅. 오늘 하루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평생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의 일기장에 추억을 다하시고 흘러온 시간만큼 평온할 줄 아는 지혜도 쌓으시면서 큰 기쁨과 설레임이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단민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하루 중 가장 몸도 마음도 처지기 쉬운 시간, 오후 2시입니다. 괜히 마음이 묵직하고 우울할 땐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후 하고 내쉬는 그 한 호흡에 걱정들을 실어 멀리 날려보내는 거죠.

어차피 흘러갈 시간이라면 기왕이면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0: 처음 봤을 때부터
1: 여러분 엄청 덥죠? 와 진짜 덥네요. 작년이랑 뭐 비교하는 건 아예 안 될 것 같고 작년엔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도 작년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덥죠? 더워 죽겠죠? 근데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휴대폰이 가까이 없어서 뭐 지금 기온을 알 수는 없는데 30도가 넘는 건 뭐 예, 당연한 거고요. 언젠가부터 30도가 넘는 게 그냥 당연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여름은 30도가 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아 제가 사는 이곳은 말이죠 30도가 잘 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와 근데 네 덥습니다. 아침에 그 작년에 제가 양산을 샀었거든요. 근데 양산을 왜 쓰고 다니지? 옛날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요즘에 양산이 필수가 됐어요. 조금만 걸어도 뭐 모자라던가 양산이라던가 이런 걸 꼭 챙겨야 되는. 햇빛이 너무 따갑고 뜨겁고 아 좀 약간 예, 비호감이에요. 햇빛.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외출을 했는데 좀 걸어야 되는 예, 상황이어서 양산을 쓰고 다녀왔죠. 정말 정말 덥네요. 여러분은 아 맞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죠. 잘 지내셨나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미님. 네, 안녕하세요, 필사마님. 단미님 계신 쪽은 비가 많이 왔을 듯한데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흐리기만 하고 비는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짜 별로예요. 계속 습하거든요.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그랬어요. 제가 있는 부산은 습함, 꿉꿉함의 최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기다리던 시원한 빗줄기는 결국 오지를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오늘 방송 잘 들으며 시원함 대리만족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요즘에 근데 좀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 실내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두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에어컨 바람, 엄마가 이제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하고, 어른들이 좀 에어컨 바람 별로야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가 다르지? 그랬었어요. 그냥 시원한 것과 시원하지 않은 것, 더운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저 반팔 잘 안 입거든요. 긴팔을 입어요. 아, 저 이것도 맞아.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긴팔 입는 게 여름인데 왜 긴팔을 입지? 그랬거든요. 안 더우신가? 그랬는데 이제 저 역시도 계속 긴팔을 좀 입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문득 제가 아침에 외출을 하는데 또 긴팔을 막 입고 있는 저를 보면서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반팔을 다시 꺼내 입기는 했는데,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서 와, 되게 오랜만에 반팔 입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일할 때 입는 거 말고는, 저는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는 직업인데, 유니폼 말고 그냥 사복을 이렇게 반팔을 최근에 입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에어컨 바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산 들고 다니니까 살이 탈까봐 이것저것 비호감 햇빛과 요즘 싸우느라 옷차림도 좀 그렇고 그렇네요. 에어컨 바람도 지금도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끌 수는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정말 큰일이죠. 필사바님께서 청해주셨던 곡 전해드렸고요. 아니, 긴팔도 막 겨울 긴팔은 아니겠죠. 뭘 대단해. 시원한 그런 에어컨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긴팔. 그렇단 얘기죠.

정인이 엄마님이세요. 단미님 반갑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저희 아들 녀석 본인 점심 전까지 푹 자는데 오늘 얼마 안 주무시고 깨셔서 밥을 못 먹은. 아이쿠, 어떡해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굶으신 거예요?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늦은 오후에 재우고 먹을까 합니다. 기다리다 쓰러질 듯이요. 단미님은 만나게 드시고 오셨죠? 네, 저는 점심 먹었습니다. 아침에 외출하느라. 근데 사실 아침을 잘 안 먹게 되기는 하죠. 옛날엔 아침을 꼭꼭 먹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턴간 하루에 두 끼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을 거의 먹지를 못하네요. 어제 출근했는데 출근하기 전날 이제 같이 일하는 분께서 다음날 그 따개비죽을 해올 거니까 아침을 먹지 말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맛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출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출근해서 그 따개비죽을 먹었거든요. 물론 아침으로 먹지는 못했어요. 출근해서 아침에 너무 바빠서 점심에 식었지만 먹었는데 저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정인이 엄마님 배고프신데 제가 먹는 얘기해서 뭐야 놀리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점심은 김밥 먹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참 좋아해요. 아이 정인인가요? 그러면 아기 이름이? 정인이가 엄마 배고프니까 얼른 코 잤으면 좋겠네요. 엄마 밥 먹어야 되는데.

이시아님께서 다녀가셨네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초복이래요.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는데 아마 저희 오늘 회사 점심 메뉴는 뭐 삼계탕이나 반계탕이나 뭐 닭 친구들이 오겠죠. 어제 일하고 있는데 그 보호자분들께서 치킨을 주시더라고요. 웬 치킨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이 초복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는 간호사예요. 네. 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정말 신기한 건데 전국에 말이죠, 간호학과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꼬맹이 친구들 뭐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그렇지 않나요?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가 많은데 그 너무 많죠. 간호학과를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가 없다고 해서 간호학과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졸업해서 저 친구들이 얼마나 임상에서 버틸 수 있을까. 현장이 너무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간호학과만 계속 만든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가. 요즘 좀 그런,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요즘 더욱더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네요. 그런 중에도 우리 착한 보호자분들, 환자분들께서는 치킨을 사주시죠. 어떨 때는 뭐 과일,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과일이랑 치킨을 주셨나봐요.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이, 신규 친구죠. 신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옥수수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맘때쯤 되면 저희 옥수수 선물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게 좀, 뭐, 집에서 딴 건데,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길래 산 건데 한번 맛 좀 봐요 이러면서 많이 주세요. 네, 정말 많아요. 항상 출근하면 항상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찐 옥수수가. 근데 저 옥수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땐 별로 안 좋아하다가 요즘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집이 경기도니까 왜 이렇게 맨날 옥수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뭐 그 귀여운 친구들이 좀 잘 적응해서 일했으면 좋겠네요. 참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죠.

재봉투 고양이님이십니다. 밤에는 잠들기 힘들고 아침과 오후에는 일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표님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여름이 더우면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게 순리인데 자꾸 지금의 매출을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예전부터 느껴지는 예상인데 만약 언니 같은 분이 쇼핑몰 대표라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매출 상승을 위한 디자인 변경이든지 아니면 매출 저하가 보이더라도 조금은 흔들리지 않는 오너로서 무게감을 보여주셨을 텐데. 헉! 저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진짜 암달복달이에요. 저 되게 심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저랑 같이 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겁니다. 네, 저는 안달복달 아니면 그래도 또 좀 그런 건 있죠. 그 남한테 티내는 걸 또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면 저 혼자

혼자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마 예, 죽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날카로운 상상력과 소비자의 심리까지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언니가 대표라면 더더 많이 자켓 샘플을 만들어서 매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뼈마디와 영혼을 갈아놓고 싶어요. 아무튼 요즘 너무 더운데 언니 건강 조심, 아니 더위 조심하세요. 이미지적 상상이지만 실수로 블라우스를 입고 대표 책상에 서서 디자인 초안을 체크하는 언니의 그 모습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뭐 그 블라우스 정도는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대표 책상에 서서 저는 잘 서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 서지 않아요. 앉아있습니다. 보통. 앉은 키는 또 남부럽지 않아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네, 서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성격도 되게 급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그 뭐죠? 안정감 있는 그런 예, 성향은 아니라서 안달복달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결과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좀 예,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불안도가 높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이 그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 직장의 상사라고 하면 예, 저를 저주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4시부터는 악마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악마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지금 3시가 넘었는데도 33도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진짜 덥다 그러고 있는데 맞아. 제가 지난 주말에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서울은 미쳤더라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저희 그날 제가 서울 가던 날 그날 여기 날씨가 제법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원주 좀 지나서부터였나?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인가 뉴스에 이번에 비 피해 입은 지역들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 요즘에 세상과 단절되어서 생활을 했구나. 저렇게 피해 입은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뭐 호우경보, 주의보 이런 문자가 와도 재난문자 오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기차에서 보는데 비가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이 기차가 갈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동네가 좋네 그러고 왔는데 우리 동네도 너무 더운 거죠. 요즘 계속 뭐 32도 33도 너무 더워 했더니 저기 조금 더 아래 동네는 37도 38도 막 그렇대요. 어떡해요 이렇게 더워서. 네, 음악 들으시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저희 한우로소와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좀 뭐 그냥 정서적으로 음악 듣는다고 시원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좀 시원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이게 뭐 아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그 물 자주 섭취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서 일할 때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걱정입니다. 환자분도 걱정, 응급실 우리 힘든 동료들도 걱정, 걱정이네요. 아 근데 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악마님 시간이에요.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세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센지씨님, 단미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맞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새벽에 비가 살짝 내린 후 햇살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맞아요. 햇살 진짜 비호감이죠. 아, 비호감이에요 진짜. 오늘은 초복이라고 어머니께서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너무나도 맛있게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덕분에 몸보신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단미님도 저녁에라도 영양 보충하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시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 센치신님은 그렇게 막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싹 비워도 살이 안 찌실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시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미용실 갔다 왔는데 거기 원장님하고 진짜 오래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요즘엔 원장님께서 손님을 많이 안 받아가지고 저 혼자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둘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자들이니까 살찌는 얘기? 네. 근데 그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자로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하고, 그 원장님 남편분은 군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냥 군인은 아니고 뭐 하여간 근데 그래서 운동을 워낙 좋아하신대요. 그런 분들은 뭐 엄청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얄밉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그러면은 답은 나왔잖아요. 아, 살이 안 찌려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결론이 났지만, 둘 다 아 과자를 줄여야 되나요? 네, 이렇게 결론 내는. 근데 줄이지는 못하겠다. 아이, 그냥 이렇게 살자. 네. 최후에는 이런 결론이 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왔어요. 아, 유리님께서 서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서글님 들어오셨거든요. 서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바라 원사장님 입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사님께서도 입장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다니까요. 저 과자 너무 좋아해요. 진짜 문제죠. 네. 네, 살이 안 찔 수 없는 네, 살이 안 찔 수 없는 그 음식을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계시고요. 레서니님 입장하셨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되려나? 제가 여러분과 듣고 싶은 곡들을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선곡했는데 지난주부터 아, 방송하면 이거 틀어야지, 이거 꼭 틀어야지 하고 제가 메모해둔 곡들이 몇곡 있어요. 그 중에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노래 들을 때가 아니에요. 네. 바로 전해드릴게요.

아,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아, 마지막 사연을 제가 전달을 안 했어요. 어머, 미쳤나 봐. 리디유 님께서, 네, 아, 제가 선곡한 곡 이렇게 들을 때가 아닙니다. 리디유 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밖으로 이곳저곳 일 보고 왔는데, 아, 너무 더워요.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밥 준비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단미님, 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자,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우리 악마님과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그리고 퇴근을 함께하는 여자 악모였습니다. 네, 오늘 어제 비가 내리길래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비가 많이 안 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떨까요? 후덥지근하면서 비도 내리는 쪽도 있고 아니면 끈적끈적한 날씨도 있고 맑은 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더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내일만 또 근무하면 또 주말, 금요일, 불금까지 쭉 쉬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죠. 네,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단미님 방송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단미님에게 서브를 받았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예뻐요. 미리미리 행복한 주말까지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는 게 없는데 아침 8시부터 마늘을 까기 시작했는데 되게 많이 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늘도 많이 못 깠어요. 근데 5시간을 깠는데도 아직도 못 깠는댔어요. 마늘 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방송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마늘을 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업무를 보고요. 저는 함께하는 두 시간 마늘도 까면서 여러분들과 수다도 떨면서 청곡도 잘 들으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 봅시다.

네, 잠시 자리 비용으로 해서 우리 필사마님 청구까지해서 듣고 나왔고요. 이제 나올 거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 청구도 이어서 듣고 나와야 될듯 싶습니다. 후다닥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은 쉬는 날 저희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어서 1시간 20분 정도 운동하고요. 하나 사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헬스장 다녀온다고. 네, 수요일은 쉬는 날, 행복한 날. 또 내일은 열심히 근무하는 날. 네, 집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고, 오늘 초복이죠. 그러고 보니까 닭한 마리 뜯으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니스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힙합 애창 목소리들이 그리고 멜로디가 좀 비슷비슷해서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인연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여기 무척이나 더워요. 푹푹 찌고 있어요. 푹푹 찌는 건 요즘 옥수수 찌고요. 살은 찌지 마시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세요. 역시나 집에 있는 게 최고죠. 에어컨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쉬는 게 최고인데 난 아이스크림을 못 먹은 지 얼마나 된 건지. 아이고, 오늘도 가봅시다.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가볼까요? 왜 아이스크림 못 먹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는데. 역시 저도 아이 데리러 갔는데 푹푹 찌더라고요. 이럴 땐 옥수수를 쪄서 먹든가 감자를 쪄서 먹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꽁치님이 안 보이네. 감자 쪄서 드시나? 네, 우리 정인연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선미곡은 다음 템포 때 전해드리고요.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곡 듣고, 네, 정인이 엄마 사연 조금 이따 가지고 나올게요. 총곡을 가지고 나올게요.

네, 대화방의 오시님들 반갑습니다. 또 퇴장 예정하시는 분들 오늘라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퇴장하시고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가 남은 천국 열이 올라요. 아, 열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죠. 더워서 열이 올라요. 그러면 우리 끈적끈적한 노래로 세곡 듣고 사연 난이 오늘 되게 한가합니다. 그래서 선곡을 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난이 한가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라 그런가요? 다들 바쁘신가요? 네, 리디오님 사연 남겨놓고 있고요. 벌써 4시 55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또 선곡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6시에는 흑장미님 러시 방송 진행되고 7시부터는 예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다음 방송하시는 자켓분들께 많은 사연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총곡 3곡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디오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더워요. 외출했다 힘들어 혼났어요.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보통 아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에어컨을 트는데 마늘 까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틀었어요. 네, 양마님 더운 날 건강 조심조심하세요. 저녁 먹으면 감사히 잘 들어요. 이른 저녁 하시나 봅니다. 저는 오늘 초복인데 다들 삼계탕 드시나요? 근데 삼계탕은 초복, 주먹, 말복이 아니더라도 자주 먹잖아요. 맘만 먹으면 먹는데 꼭 초복, 주먹, 말복에는 먹어야 할것 같은 음식이죠.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뭐 고기를 드셔도 좋고 치킨을 드셔도 좋고 몸보신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와생당님 반갑습니다. 초복인데 목걸이로 삼계탕 한 마리 하셨습니까? 저 라면 먹었습니다. 저희는 저녁 대가리로 제육볶음 한 사리 했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수고 방송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뭐 초복이라 해서 닭만 먹나요? 뭐 장어 드신 분도 계시고요. 겹살이 드실 분도 계시고 뭐 소고기 드실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대충 어제 저 혼났잖아요. 그나마 또 애들 밥 챙겨준다고.

불을 많이 썼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불 썼다고 혼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으라. 그래서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삼계탕 끓일까 했더니 끓이지 말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쌩까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초복이 또 있을까요? 우리 와생당님 배부르게 드셨으니까 이제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주시고요. 청해주신 곡과 한 곡 더 해가지고 전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퇴근하면 저는 항상 지쳐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온종일 눈치 보고 참고 웃고 버티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다 잠드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스트레스를 매일 쌓여만 갔지만 풀 방법을 몰랐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해보고 취미도 가져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하늘 옷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 한번 해줘야 돼요. 음악을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푹푹 두 번. 그날 이후 힘든 날이면 자연스럽게 하늘 옷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다면 참 감동적인 사연이었겠죠. 이리 저구나 저리 저구나 우리 코만고치님은 거짓말일 겁니다. 다른 분들이 또 뭐 이런 사연을 올리셨다면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 하겠는데 우리 코만고치님이라서 이 말 해도 그 직갈 저 말을 해도 그 직갈 그냥 우리 코만고치님은 습관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매력에 쩐 거죠 하늘로스 매력에 쩔어서 뭐 회사 뭐 지치든지 눈치 보든 그런 거 별 신경을 안 쓰는 분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코만고치님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받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뭐 이런 말 한다 그래서 귀신이네 이럴 뿐이에요. 돗자리 깔까요? 네, 아무튼 모든 분들이 하늘호수를 함께 해주시는 건 하늘호수가 편해서 또 좋아하는 자키분이 계셔서 아니면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많이 들려와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동인 것 같습니다. 안 들으면 허전한 괜히 안 들어도 될 시간에 그냥 틀고 있을 만약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듣지는 못해도 그냥 틀어놔야지 정서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습관적인 삶이 됐을 거예요. 우리 코만고치님들. 속에도 없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네요. 속에 있는 말이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마음속에서 막 시동을 걸어요. 이러면 될까? 막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숭둥굿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면 머리에서 신호를 줍니다. 해. 그러면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혼자 정리하고 혼자 내뱉은 말도 있고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고백을 하자 할까 말까 막 머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행동으로 막 보여주곤 하잖아요. 우리 코만고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좋아요? 아 그렇게 좋단 말을 이렇게 쓰다니. 아무튼 고마워요. 답가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 또 노래에 감동해서 훌쩍훌쩍 하는 건 아니죠? 네, 선곡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 멋지십니다. 잘하십니다. 네, 언제나 우리 코만고치님의 인생, 삶을 응원하고자, 선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악몽와 함께한 두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모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곡이에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더운 날씨,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퇴근길, 하늘로스와 늘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쉬고, 월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이번 주 마지막 방송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다음 곡까지 세곡 마저 전해드리고, 6시부터는 우리 흑장미님의 러쉬 타임입니다.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저녁 꼭꼭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월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Thank you.

무조건 잘 될 거야. 애니메이션 짱구는 문발려를 보다가 짱구는 늘 엉뚱하지만 이상하게 그 긍정 에너지에 웃음이 나곤 하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 때문에 바빴던 분, 그리고 공부하느라 정신없으셨던 분, 집안일에 분주했던 분들까지 모두 모두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계는 저녁 7시예요. 오늘 하루의 피로는 잠시 음소거 해두고요. 기분 좋은 음악으로 볼륨을 높여볼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저녁을 못 드셨다면 맛있게 드시면서, 이미 식사를 마치셨다면 시원한 커피나 음료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7월 15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시가는 우리 흑장미님의 좋은 선곡으로 함께 하셨죠. 이제부터는 목소리도 들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 봤던 이어받아서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꼭 잡고 함께 볼게요. 따라와 주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www.inl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하늘호수 방송국을 찾아오시면 돼요. 오신 분들은 채팅방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신청곡과 사연 남기실 수 있는데요.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은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시관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 말은요,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크게 웃을 일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웃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음악 한 곡에 어깨도 들썩이고 사연 하나에 미소도 짓고 신청곡 따라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피로도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0: 기다려 온 거야.
1: 제일 먼저 문을 뚝뚝뚝 두드려 주신 분은 우리 꽃미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저녁 피크타임이랑 후달달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전해주셨어요. 정말 후달달이라는 글자에서 바쁜 저녁 시간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 퇴근길도 가장 붐비고 배달도 가장 바쁘고요. 식당도 가장 분주한 저녁 피크타임이죠. 그 와중에도 잠시 들러서 인사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잠깐이라도 드림콘서트가 바쁜 하루 속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운전 하시고요. 일하고 계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틈틈이 시원한 물도 한잔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신청사연 뉴욕할게요. 우리 은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초보 기어서 저녁에 소불고기와 냉면 먹고 있어요. 냉면은 맛있게 잘 됐는데 소불고기는 올리고당을 안 넣고 키위만 넣었더니 간이 좀 덜 돼서 한 번 더 끓일 때 올리고당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사연을 듣는데 괜히 저까지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역시 초복에는 든든하게 잘 먹는 게 최고의 보양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삼계탕 드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소불고기에 시원한 냉면 조합도 정말 최고죠. 직접 요리까지 하셨다니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냉면은 성공, 소불고기는 조금만 더 손보면 완벽이라는 평가네요. 키위를 넣으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맛과 감칠맛은 올리고당이 조금 더 더해져야 균형이 맞긴 하더라고요. 신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두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유엔의 파도 그리고 이경화가 부르는 기적같은 사랑 전해드릴 거고요. 맛있는 저녁으로 몸도 튼튼하게 좋은 음악으로 마음도 튼튼하게 채우시길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어요. 와, 너무 오랜만에 듣는 유엔의 목소리 반가웠어요. 우리 필쌤님요, 콘서트 메인은 저녁 7시, 거기에 진행은 예나님. 이거면 더위 탈출은 완벽하죠. 오늘 저녁 보양식은 닭이 아닌 민물장어예요. 거기에 먼저 티켓 구매 완료. 2시간 확실히 즐겨볼게요. 오늘 보양식이 민물장어예요. 와, 초복을 제대로 보내고 계시네요. 삼계탕도 좋지만 장어만큼 든든한 보양식도 없죠. 맛있는 식사로 몸보신도 하시고 드림 콘서트로 마음보신까지 하시면 오늘 더위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초복이라는 것도요, 저는 뒤늦게 알았는데 오늘 몸보신 할머니에게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삼계탕, 장어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또 많겠지만 저도 항상 보양식 하면 삼계탕이나 백숙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했는데 장어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든든하게 드시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다음 사연은 우리 리디움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 한 마리 하려고 마트에 닭 사러 갔다가 급 소곱창으로 틀었어요. 근데 그냥 삼계탕 한 마리 갔어야 했어요. 돈은 많이 쓰고 맛은 그냥. 오늘의 삼계탕은 중복에서 만나야겠어요. 예나님 초복인데 기운 빡빡한 음식 드셨는지요. 저는 먹고도 아쉬운 마음 천잔으로 달래며 방송 잘 들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삼계탕이다 하고 마트를 갔는데 계산할 땐 전혀 다른 메뉴를 들고 나오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닭 대신 소곱창이 유혹을 했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돈은 더 많이 썼는데 만족도는 삼계탕이 이겼다라는 결론이라는 거. 역시 사람은요, 계획했던 음식을 먹어야 마음까지 든든한가 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삼계탕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오늘 놓친 한 그릇은 중복에 두 배 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소곱창이 조금 그러긴 했지만 몸보신은 조금 되긴 했죠. 중복에는 뜨끈한 삼계탕으로 여름 기운까지 든든하게 채우시길 바라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8시 2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알게 된 우리 애청자분이 신청곡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은 예나 언니 목소리 자세히 들으려고 청초를 앉았습니다. 상공, 저녁은 드셨을까요? 저는 아들 때문에 오후 늦게 먹어서 저녁을 아들 재우고 먹을 듯 합니다. 밤 10시쯤? 아이고,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시간에 먹으니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다음날 눈 뜨고 9시 넘으면 배고프다는 거. 저의 뱃속에 거지가 사나 봐요. 아이고. 오늘은 첫 줄의 명당 속에 자리 잡으셨네요. 예나 목소리 너무 자세히 들으면 큰일 나는데 버벅이는 거, 그리고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느껴지실까봐 괜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육아를 하다 보면 내 끼니보다 아이가 먼저인 날이 참 많죠. 아드님 재우고 나서야 늦은 저녁을 드신다니, 아이고, 하루가 얼마나 바쁘셨을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에 우리 웃음 짓게 되죠. 제 뱃속에 거지가 사나 봅니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나는데 늦게 드셔도 아침이면 배가 고프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루를 보냈다는 증거 아닐까요? 10시쯤 먹으면 뭘 먹어야 되나? 오늘 초복인데 늦은 저녁에 그래도 꼭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저녁에는 뭘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초복이니까 뭘 좀 먹어야 된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신 노래 전해드려 볼게요.

원데이 퀴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구나. 그리고 김필이 부르는 목소리, 노을이 부르는 목소리,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꽁치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치과에 다녀왔는데 흔들리는 앞니 때문에 앞니 두 개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도 있는데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된대요. 다행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할 순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나님도 오늘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시원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은 치과도 다녀오시고 내일은 위내시경에 대장내시경 검사까지. 어? 그러면 금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고 긴장도 되셨나봐요. 저는 건강검진 아직 안 받았는데 요즘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근데 내시경 검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뤄두긴 했는데 아, 언제 해야 되나. 갑작스럽게 치료가 결정되고 예상보다 큰 지출이 생기면 누구나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신 덕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잘 치료받으면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요. 희망하신 노래 전해드려 볼게요. 신청곡을 변경을 해주셨는데 변경된 음악들로 전해드려 볼게요. 아마 제가 아직 답변을 안 달아냈는데 원래는 순순히 해운대라는 음악을 신청해주셨는데 순순히 음악을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변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M2M이 부르는 굿바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장덕철의 처음 그리고 VOS의 잘 살고 있다 이 노래도 같이 이어들어 볼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다음 사연은 우리 선인의 추억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옛날 누나 안녕하세요. 예나 누나, 오늘도 저녁에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제는 새벽 2시에 잠들었어요. 걔도 작업 때문에. 눈이 좀 무겁긴 하지만 누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초복이라 닭칼국수랑 술 한잔 했네요. 아마 오늘까지는 배달 알바는 현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요, 음주 배달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누나의 드림 콘서트 방송 출연할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이고, 어제 캐드 작업해야 해요 라고 말하더니만 저는 금방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벽 2시까지 캐드 작업을 했대요. 늦게까지 집중해서 작업하면 눈도 뻑뻑하고 머리도 멍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사연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오늘은 푹 쉬기로 한 결정 정말 잘하셨다는 거. 초복이라고 닭칼국수에 시원하게 술 한잔까지 하셨다면 몸도 마음도 그래도 충전 완료되신 거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 배달은 하지 않는다. 요건 정말 100번이라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가끔은 하루 쉬어가는 것도 꼭 필요한 선택이잖아요. 무리해서 일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쉬고 컨디션 회복해서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달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배달은 내일도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안전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오늘은 배달기사가 아니라 드림콘서트의 VIP 청취자로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음악도 우리 같이 듣고 웃기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쉬어가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변함없을 것 같은 유나님. 우리 모두의 청춘도 떠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님 천천히라도. 참 짧은 세월인데도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청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천천히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나이는 한 살씩 더해지지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설레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위로받고 이렇게 사연 나누며 웃을 수 있는 마음만큼은 오래오래 청춘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은요, 꼭 나이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 음악 한 곡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기하고 계세요. 우리 블루님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신청곡과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만나러 올게요. 그때 우리 반갑게 인사해요. 고마웠습니다. 예나였어요. 빠이빠이.

Extreme.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상처는 상처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글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그 책 언제까지 울고 먹을지 양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에 수록된 글이에요. 처음에 얼핏 저 글을 봤을 때 설마 남의 불행에 내 불행이 위로가 될 수가 있나 진짜?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100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문득 내 불행이 또는 내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즘 막 엄청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날씨였죠. 바람도 좀 불고 무더운 한여름에 가끔 이런 날씨도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블루의 프로포즈입니다.

조선 힙합과 또 매드 클라운의 곡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AI가 만드는 노래, AI가 그린 그림, 뭐 그런 것도 많겠죠. 얼마 전에 작업한 책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AI의 작업물이 저작권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무튼 우리의 일자리를 뺏길 것 같아서 뭐 약간은 걱정도 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나름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마 이런 방송도 AI가 대신 할까요? 할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접수하고 있고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여유있게 선호곡 남겨주시면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그 신곡을 보니까 구창모가 신곡을 냈더라고요. 앨범을. 그래서 구창모의 신곡은 아니고 구창모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어서 희나리 그리고 양수경의 후에 이렇게 조금 오래된 곡들 두 곡 듣고 여러분들 신청곡 그리고 사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막 설레는 일이 많으신가요? 막 지내다가 생활을 하다가 가슴이 막 두근거려, 설레 이런 일이 혹시 많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 그럴 때 살짝 걱정도 되거든요.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조금 전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필사마님께서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블루님. 숨 막히는 더위 무탈하셨나요? 그럴 리가요. 제가 엄청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서 수건으로 돌돌 감아서 끌어안고 잡니다. 선풍기 틀고. 그러면 좀 낫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아직은. 신청곡을 보니까 네가 좋아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셔서 이 노래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 앞부분만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 쇼츠에서 노래 준비하면서 끝까지 들었는데 노래가 네, 좋으네요. 노래가 좋아요. 예뻐서 좋고 착해서 좋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에코비의 이젠 안녕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영화보다는 영화 이 노래가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그 영화 홍보할 때는 강동원과 두 명. 요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엄태구, 네, 박지연 이렇게

주인공의 노래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셋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영화구나 했는데, 그 후속으로 오정세의 네가 좋아 이 영상이 뜨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만든 영화라고 하던데, 왕의 남자, 아, 왕의 남자가 아니라 뭐였죠? 왕의 남자 맞나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때문에 살짝 빛을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악 신청으로 또 들어보네요. 네가 좋아.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블루님. 아마도 지난주에 못 만나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 힘들어서 못 와요.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좀 많이 힘들죠. 요즘은 비가 무슨 국제성 호우라고 해서 뭐 점점 우리나라가 동남아를 닮아간다, 날씨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저도 막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비를 많이 좋아하는 저도 겁이 나요. 뭔가 많은 건 겁이 나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아, 이렇게 적당히라는 게참 어려운 거구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꽃미남님 신청해주신 곡, 온도의 새벽 한 칸, 그리고 헌책방. 이름이 참 좋으네요. 헌책방, 여름 냄새. 준비했어요. 들어볼게요.

사랑스러운 너까지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와 정말 사랑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그냥 뭐 사랑스러움 그리고 뭐 이런 기사 타이틀에 사랑스러운 누구 배우 누구 이런 것만 많이 봐서 정말 사랑스럽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사랑스러운 건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스러움이란 어떤 걸까? 블루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해요. 대장내시경 하는데 오늘 처방 받았었던 약을 두 가지를 먹었는데 몸에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엄마도 내일 위내시경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엄마는 수면마취를 안 하시고 받아서 그런지 약이 저랑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약을 먹었는데 엄마는 아직 첫 번째 단계로 한 가지 약만 주셨어요. 오늘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시원합니다. 야식으로 뭘 못 먹으니까 서서히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꾹꾹 참아서 내일 밤에 더 잘 챙겨 먹으려고 해요. 블루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행복하고 시원한 밤시간 보내세요. 우리 꽁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그쵸. 그 뭘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죠. 항상 그렇잖아요. 건강검진 하기 전날 9시부터 뭐 먹지 말아라, 물도 안 된다,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막 그러면 괜히 더 갈증이 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꽁치님은 꼭 야식을 드셔야 하는데 이 시간쯤 야식 드시잖아요. 못 드셔서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꾹꾹 참았다가 그리고 그 내시경을 하면 바로 또 뭐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내시경하고 하면 이제 꾹 낮에도 조금 참으셨다가

이번 사연은 우리 한우로수 방송국 공식 귀염둥이, 공식 이쁜이 우리 아연님의 사연입니다. 불러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밤 9시 방송 오셨군요. 무지무지 무지 반갑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책도 보고 방송대 맛보기 강의도 조금씩 보았답니다. 오늘은 드디어 2학기 수강 신청을 했는데요. 오전 9시 반부터였는데 그때는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 잘 되지 않더니 10시 반 이후로 들어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무사히 수강 신청했고요. 총 7과목 신청했는데 17학점이라 프라임 칼리지 평생 교육 과정으로 3학점짜리 하나 더 들어야 해요. 그럼 총 8과목을 수강하는 건데 이번 2학기는 마지막 학기인 데다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것 같아요. 언니, 힘을 주세요. 힘. 제가 어떻게 힘을 드려야 할까요? 제 목소리 드시면 아시겠지만 매가리가 너무 없잖아요.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요. 이럴수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언니. 남은 하루도 즐겁고 시원한 시간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매가리는 없고 기운도 없고 그렇지만 늘 이건 진심이에요. 늘 우리 아연님은 응원하고 있답니다.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잘될 거라 늘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연님은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공부 말이에요. 그게 좀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물론 맞기도 맞지만 저는 사실 지금 저도 막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연님 나이로 가면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우리 아연님, 지금 할수 있을 때 열심히 네, 공부하시고요. 신청해주신 음악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연님도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인생에서 1순위가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해주신 음악 들어볼까요? 여름아 부탁해.

이번 사연은 사랑의 꼬시님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반가워요, 꼬시님. 블루님, 덥고 습한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럭저럭 버틸 만한 하루였네요. 그동안은 너무 덥고 비까지 내리고 습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잠깐이나마 시원한 바람을 느끼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런데 날이 시원해지자 이번엔 야근이 함께 찾아왔네요. 야근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아마 방송이 끝나기 전에는 퇴근할 수 있겠죠? 아, 맞다. 오늘 초복이었네요. 삼계탕은 드셨나요? 무더운 여름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보양식도 꼭 드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읽으면서 엄청 공감 갔던 글로 사연 마무리합니다. 한국의 야경을 보고 외국인들이 물었다. 오, 뷰티풀.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인이 답했다. 야근입니다. 맞네요. 웃픈 이야기지만 야근이어서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가 맞네요. 지금은 퇴근하신 거죠? 지금 10시 24분 막 지나고 있는데 설마 아직까지 일하고 계신 건 아니죠?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거와 집에서 일할 때 밤낮 없이 일하는 거랑 어떤 게더 슬플까요? 저는 딱히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 낮에 뭐 외출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약속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걸 딱 정해서 나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딱 일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을 막 5시부터 일어나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2, 3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괜찮아지셨나요? 저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약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실까요?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신청해주신 곡은 모르시나요?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스텔라장의 곡은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게 너무 신기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네, 캠페인 같은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엔딩 즈음해서 그때 전해드릴게요. 방송하기 전에 들어봤는데 노래는 참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곡인 것 같아서 뭐 쓱싹쓱싹 숲을

꼭 갖고자 뭐 그런 내용의 캠페인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은 조금 나중에 전해드리고 모르시나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신청곡이었어요. 똥그리님께서 김태욱의 마음에는 그대가 살고 있나 봐 신청해 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김현식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아니네요. 김태욱의 노래였고요. 잘 들었습니다. 신청곡은 이제 다 전해드렸어요.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주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좋은 음악, 또 좋은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마웠고요.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특별히 더 고마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갔다가 다음 주도 수요일 밤 9시에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도 꼭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좀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 오늘 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시간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루 잘 보내고 오셨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주신 우리 블루님 오랜만에 뵙죠. 일주일에 한 번 아쉽지만 예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나누셨나요? 우리 블루님과의 데이트 함께 하셨다면 저는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을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하늘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으니까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목요일 뵙고 화요일 뵙고 뵈요.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만나고 화요일날 보자고요. 월요일날은요? 월요일은 또 건너뛰는 건가요? 비가 오니까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월요일날 비 오나요? 그렇구나. 월요일날도 비가 오나 봐요. 아, 비가 자주 오긴 와야 되는데 비가 자주 오면 그만큼 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을 또 못 보네요. 아, 눈 호강을 해야 되는데 아, 눈 호강을 못하네. 아, 아쉽다.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어제 비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갔다 퍼 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샵 저기 꽃미남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으네요. 예, 별 피해 없이 다치지 않기, 그리고 빗속에서도 예, 제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또 바라봅니다. 송아의 노래죠. 바다가자. 그리고 여름방아? CHAD? CHAD 뭐가도 있어요? 여름방아 그리고 체리베리의 어쩌니,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둘에 나가는 동안 나만 바빴나 봐. 아, 예.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방송하면서 준비를 하려니까 되게 바쁘네요. 예, 신청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죠. 제리베리의 어쩌니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꽁치님께서 오늘은 중후한 노래가 땡겨서 신청하신다고 하셨어요. 중후한 노래라. 나니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중후한 노래가 땡겨서 신청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시원하고 편안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저의 내일은 건강검진이라서 꽤나 바쁠 것 같네요. 얼른 회복해서 배달 음식급으로 맛난 음식을 만나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겠어요? 금식해야 되죠, 그리고. 아무튼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요. 개인적으로 일찍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편하네요. 예, 나 어떡하지? 사람들이 자꾸 겁난다, 무섭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러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다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예, 너무.

너무 편한 거 있죠. 아, 내가 진짜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요. 아무튼 우리 꽁치님 건강검진 잘 받고 오세요. 신청하신 노래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권인아의 사랑이 사랑을, 최세훈의 사랑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 귀에 낯익은 가수의 노래죠. 야답니다. 이미 슬픈 사랑, 헤이즈의 마지막 너의 인사, 그리고 김필의 노래 기댈 곳, 김필의 버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필의 기댈 곳 틀면 안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라이브 곡이었네요. 알리의 사랑한다 미안해, 정승환의 너였다면, 예,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오랜만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옐로우 펀치 그리고 TMB가 부릅니다. 있잖아. 예, 새봄이 부르는 비 오는 날이 좋아질 것 같아. 진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이 좋아질 것 같지는

왔죠요 왔죠요 우리 체리님이 왔죠요 왔어요 왔어요 잘 오셨어요 안 오셔서 한참 기다렸어요 김종국의 한 사람 악뮤의 소문의 낙원 주셨죠 준비해 놓고 있고요 행복하자 1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드라마 OST 곡으로 청해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신청하신 곡이 이승철의 2년 울랄라 세션의 굿바이데이 그리고 FX의 노래죠 날개를 펴고 예, 이렇게 세 곡 이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비타민 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 우리 은지님은 고등어 얘기하니까 고등어 먹고 싶어지네. 저는 그 고등어를 전분하고 뭐 부침가루도 괜찮고 튀김가루하고 카레에 넣어서 그러고 튀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뭐 비린내도 안 나고 저희 큰아이가 약간 어느 순간부터 비린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주면은 그건 잘 먹더라고요. 고등어 얘기하니까 또 배가 고파지네. 아, 참네. 뭐 말을 못해요, 그쵸? 레이나의 널 사랑하나 봐, 마키아토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바빠졌거든요.
3: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는 한우루스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만나고 나면 예, 7월 17일 날은 예, 제헌절이라서 여러분들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이따 밤 11시에 신나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이따 만나요.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리센의 프리티걸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분 좋은 밤, 행복한 밤, 시원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헤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구름만 가끔 지나가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남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텐데요. 전국적으로 날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역별 비가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오전 무렵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지역에 밤에는 경상 서부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재연절인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호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에 최대 60mm, 제주에 5에서 30mm 정도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면 대구 포항 26.2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일 영남지역과 제주에서는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대전, 광주 30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초 많은 비가 내린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폭염경보와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도 체감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 소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 소방송곡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이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 주신 곡 지세희 차라리 그댈 만나지 알았다라면, 류미니의 가슴이 차가운 여자, 신예영의 그 거리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만 보내면 또 연휴네요. 저는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 어제 오후부터 뭘 먹지 못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끝나면 맛난 것 먹어야겠네요. 밥 한 치를 준비하고 서서히 준비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터보님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다음 방송 때 만나요. 오늘 검진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침부터 배고프다는 얘기를 좀 전에도 들었는데, 오늘만 지나면 짧지만 반가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꽁치님은 휴일보다 건강검진이 먼저네요. 어제 오후부터 금식했다니 지금 배고픔이 가장 크게 느껴질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을 위한 과정이니까 검사 잘 받고 좋은 결과 받으면 좋겠습니다. 검진 끝나면 참았던 만큼 아주 맛있는 거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들 덕에 제가 어제 일찍 누웠는데 그랬는데 제가 눕자마자 깨버리시는 아들 방 가서 10분 동안 안아주고 재우고 잤습니다. 그래도 잘 자는 모습 보니 너무 예뻐요. 새벽에 깨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조성모 천사, 이승환 다 이뻐

요청해 주셨네요. 아기가 엄마가 눕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절묘한 타이밍에 눈을 떴네요. 그래도 10분 안아줘서 다시 잤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잠든 아이 얼굴 보면 피곤했던 마음도 금세 사르르 녹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천국처럼 천사가 따로 없죠. 오늘 또 어떤 하루가 될진 모르겠지만 작은 웃음이 하나라도 더 많은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정인이 어머님도 틈날 때 잠깐씩 쉬면서 무리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에일리에 보여줄게. 백지영 4개의 캔디 21 어글리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아이들 방학 전에 휴가 일찍 다녀왔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좋네요. 제 이불에서 자는 게 최고예요. 며칠 잠자리 바뀌니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여행 후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예요. 방송 들으면서 하나씩 마무리할게요. 방송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뵐게요 터보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휴가는 다녀올 때도 좋지만 집에 돌아와서 내 침대와 이불에 누웠을 때 역시 집이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행의 즐거움도 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행 뒤에는 또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은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들겠네요.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방송 들으면서 하나씩 천천히 마무리해보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주는 제가 방송이 없네요. 다다음주 반갑게 다시 뵈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리쌍의 광대,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 MC 목의 서커스 청해 주셨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예, 힙합 그룹들이군요. 이번 주도 방송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내일 재원절이라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근무한다면 무더위 속에서도 힘내서 하루 잘 보내면 좋겠고, 쉬는 날이라면 예, 그동안 쌓인 피로도 푹 풀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가 방송이 없으니까 다다음 주에나 다시 만나야겠네요. 건강하게 다시 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야옹스님 다녀가셨어요. 신화의 으쌰으쌰 클릭비의 100점 무패 청해 주셨습니다. 터버님 오늘도 잘 듣습니다. 어제 신랑하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어요. 오늘은 있는 재료로 반찬 좀 해봐야겠어요. 네, 신랑하고 치킨 회식했군요. 복날은 챙겨 먹어줘야죠. 저도 어제 회사에서 삼계탕이랑 수박이 나왔는데 닭이 식어서 맛은 영 별로더라고요. 예, 가끔 반찬 걱정 내려놓고 한 끼 맛있게 시켜 먹는 것도 작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알뜰하게 반찬까지 하신다고 하니 집밥의 정겨움이 느껴지네요. 방송 들으면서 천천히 준비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식사와 함께 기분 좋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제헌절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